0: 그때 아주 겨우 신대면
1: 차이
0: 따지 예, 어디야 되고
1: 차원이야 나이 띵강 우캠 비용 지대 가리 시오 미야미야이 과 지마 제어 아오
0: 호라이
1: 예 제대와
0: 나이 무자로
1: 띵아 우리 가리 시오 미야미야